바디 여자로 한여 하이생 나록니 카나톡삭만을 사몽 카나나니 탕나이 여자로 카나나이시니 부콕 소노말라니 카나톡삭만을 사몽 마데만코는 무이투아노

하여 하인 사도는 디볼까 함 다부시디 뉴스디오 조락후고 디보니 남시니 다음의 쇼디탐 다이 어저러워 하여 하이생 대개 셔판다 생길에 라유카 레디오 크스판다 어저러워 노록 꼭두 바이크릉기 디니니 승몽니 아부니 사몽 사위마나이 대이크나이 동디 어저러워 로기 동디 하여 하인 사도는 어저러워 디볼까 함

0: 아스저르 띠리 뉴크스판도 오늘 크나바이 캐모노데 비소마티아니 쿡뚜이 리삽사그르 사몽파디 하녀 하이승 승몽 파싱 탕라나이 따봉니 승몽 똥라이 봉카 코록사 이탈리안 에스트로노마 따이 보노 푸일라 텔레스코바이 노카사카오 나하로 아보록 사보 하녀 하이승 몽 똥라이 봉카 이탈리안이 에스트로노마 Tai bono fulla no kasakawo teleskopai nahawo. Hello? Hello?
1: Divor kaham, madam.
0: Ah, divor kaham, tai lam sogo. Chabong ka sagradi. Hello?
1: Ang ronjon, madam.
0: Ah, ronjon. Ni korang sreshreke payang tong hatangjani asumasom. Aman bagai yang kena si malia. Eh, tabu kurang. Eh, kena ka.
1: Aja.
0: Dah aku. Aku tabu ni semua ka. Bong ka koroksa Italia ni astronomer. Tapi bono pula. Teleskop bayi nyokasaka wo naharo. Abu sabo.

0: 僕を販売。
1: あを販売。가져서러한하이곡독파신고당연히레노서러사부바도하로
0: 하로디버카함바녀벨라이케디버카함
1: 아우아우
0: 안양십선드로파라니로빈드로데브루마바이
1: 아우십선드로파라니아로빈드로데브루마아우아우
0: 안그렇다면가나나이바이
1: 도사디에에사디
0: 인디토케네아라스똥나라
1: 라스무비
0: 예라스
1: 예
0: 가어라사몽타라사몽코케가케어라사몽키트나피아라히세헤라어라사몽타
1: 아우아우
0: 또똥바이
1: 아우똥은나니에낭키트나피아라헤세헤라
0: 예가타이가샵선단다나노바이
1: 나고사디
0: 딱가샤옵션가까어머레르시디다아식바나야니
1: 아식바나야
0: 아식바나야
1: 나고
0: 사몽노아식바나야하네르마니
1: 아우하야케아부야케아식바나야
0: 까그래디켓칸야볼라니니바가이
1: 아우사분그사가되디
2: 아이꼭부르고있어뭐가나이만디야나
1: 가나이만은꼭부르고
2: 앙바이루미무라싱
1: 아우루미무라싱사분그사가되디보이라니니부모
2: 어버이녀걸니만나사리동바이
1: 어버이녀걸니만나아우너사리루미무라싱바이르삽자
2: 저렇게차야
1: 아우조라레
2: 조라데차야바
1: 아우아우아우조라데사야바응카
2: 이이바이
1: 아우아우다코
2: 요바이
1: 아우한바이파조스러우승게노르니카나톡장마니카나토토르사몽우스러우카나이동디타이러기동

0: 아시다시피 캐나다도 우리 삼국 노력하나 봐요. 파리 한여 하이 노력이 캐나다 쌍만이를 삼국 파신고 나 따위서 탕라이피나이. 어지러워서는 캐나라냐이 시니타국 소이트로니 캐나다 쌍만이를 삼국.
1: 레이테스트 업데이트 के लिए अल्ट्रा चैनल्स को